아무니 아는 누구 디디 교환하나 아닙니다. 초파 초만이 유니에 제주 초파 초만이 오프와 레타고레니 자시 자뉴티 유만이와 뿌도 아 크쇼니 초주니에 제주 그니까니다 초파 치유마고나니

아무니 아는 누 어디에 교환하나 아는 누다 초파 초만이 유니에 제주 초파 초만이 오프와 레타고레니 자시자니 대유만이와 뻗도 아 크쇼니 초주니에 제주 데니 까니다 초파 치우마고나니 나초 티 우시티스 디라세 사코 로고레니 다마쇼 제주 티니마코와 초마냐 아무로게서니 초파티 유데리 히코과 초페 나마부도 가비크고 슈니제르 오 고타나 치바나 초마 세마티 세나도라서니 알리그즈만 도주베마 초파마냐 고타나 즈마다니 니에비가 가야선모 스슈티슈마화라서니 스슈티슈마과죠 나초마데 투니타나 버크티 푸비도라서니 버크와 도라케니사나 오빠티마 뜨도라죠이베마 소밥모자나 티니아초르서니 니츠이즈마다서 오빠마데 디세도이니타나 오빠는 체사 체 떠라서네 마보바봉아데 타티시레 타티시레 완누장아 벤벨로즈베마 오타나 초모파냐 아시 타티시레 오빠 비치노 나데 사코 샴라마 베서네 릴리티스레 무티와 유즈 디시도 유니야마과 초마마 아몰로즈 일라호즈베마 So, Mama Chilatana, so Pawai, duty you and yet was a wash the puny as a bezone. So, Pa, no was a go cashin yama. Ashi the cashin yama. Alikuliwa, ashin in a cool lava, be nanitana. Oh, the Pamazone, quays a quay, so Mamunjia, Telazone, Mamma, one year, no zagno, Benny Bellatiajo. Gotana, so mamma, alio jubema. So mamma, alta, so pawn, aling aduma. Achibi, joan mo, gotana. So mamma, rebellu. So po, so po. You could do to do lotiona. You who are you nemo. O pagni, you zangawa, besone. O pawn, then. Here's a hatchet. Sumuni Yuma, Opaza, Nia, Bellini, Opama, Shawa, Kutuku, Sumuni Yuma, that Kuji. Hulingwa, Kutuku, a puddle. So many Yualini, Nisa Bursa Saza, so Juali. Yumakanya, so many Yumania, Tinitin, Nizania. Opama, Tinitin, Amuaga has a moon, yes, a near. Amu Walini, and you use a cutsula on. 干你的子弹，听你们说。

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나빠 오초 바흐 노히다. 리코 까미코 나비오야 고갈라오로메. 나레 짜요. 야니레 나히티게. 나흐 고자 라이제 초야 가다비 나자사이 빌리코 데파 나하니알리. 홀로레 도코야 가다비 즈나코 고나하니메.

아무냐 누누 디디 규만하나 안누다 초파 초만니 유니에 제주 초파 초만니 오프와 레타글레니 자시 자누티 유만니와 뿌도 아 크쇼니 초주니에 제주 데니 까니다 초파 치우마고나니 나초 티 우시티서 딜라서니 사코 로고린 다이마쇼 티아죠 티니마코 초마니아 아무로게서니